0: 하는 소리야. 그쪽. 나를 내려쳐. 그쪽.
1: 러나. 러나. 特委会得到线报，说共产党会假扮警匪劫你的货，我们拼命赶才来得及的，没事吧？抢
0: 老子的货，发什么愣呢？追啊！
1: 上！快！